0: 我操，你这！네, 원천원, 저, 품에 소개, 참가, 우리, 저, 본인의, 들어가고, 비에코, 에, 스포츠, 샤워, 드라이브, 아스파워, 찰리, 해리, 앤디, 뉴리, 아웨, 유나이티드, 앤디, 네, 아, 앤시, 아이직, 엑스트라, 드라, 아, 저번에 라네, 원머, 컴플레인, 라스트, 투, 더, 마우스, 3에.
1: 원천원, 저, W3, 비사싱, 땡. I'm sorry, W3, 비사싱, 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 123, 4,